우오 사와님이야 Jesus 아빠이구와 또 민숙사 메라디에 메라디에 미니와비야 브랩브랩브랩모였지 아 케디스와 쇼우카이 니팡에 스레노 사와님이야

0: 아야와죠 아야와죠 아야와죠 아야와죠 오지미 아보 아보 나 지지 변하세
1: 배포
0: 나는 프랑카노 아야와죠 하하 미워디야 미워 원해면 좋사